0: 악으로 강한 크리스틴 슈셔 녹화의 아가노 어제 기지다의 캐메론 게네나 이사토 이거레 진세 이사토 치아보나 보투코 Femenguva, Yamanyagetingo, Gendre Tokotagera, Omorovio, Kanyakan, Korqua, Zakarma Yaka, Gravanon Tagete, Zonyarakova, Togo Sanga, Sentundendega,
1: Konyora, Gendanse, Wa Edith Joseph, Una, Iskiza Tuniao, Wata Star, 811 Star 445 Ha.